0: 길.
1: 네.
2: 비어 공항 놀이자.
1: 비어 비어 비어.
2: 아래가 우무가 그때 나네네.
1: 아유 오늘 비에 막속.
2: 야 보자 런데 그 뭐해.
1: 막속 뭐 뭐.
2: 런 런데 그이.
1: 런데 비 비에 막.